0: 속만 있는 자. 비라마, 네. 비라가 없는 자.
1: 아크로스폰 터보는 거.
0: 디스마트 운도 답은 없는 거야. 여러분, 알레티쿠라, 미스와세 건 사건으로, 이스토, 테르벨라마, 아빠, 버리거나도, 어저운도 없는 막나, 아유, 왔네, 갈고, 무자이 문서, 역대 아크로스

자기가요, 말그 삽다마 군입은 너무나 안가단 너무나 반면이 사이나. 삽다라 안가단 하단. 이때 지금 난 미스터감 어른 군입은 남 사이나 반면. 이때 수로 왔는 거야. 그 세티 남성 왔는 거야. 반입하시

거죠. 아흐만이든 아흐만소인든가 기나분이 누나의 누구 어머니들아 비밀번호 못해 허리길에 그 아그리를 모두 주기 예수의 아흐만 예수도 성령을 보셔 비스포는 눈이 무성적으로 또는 예수의 허리길에 누구의 그 비스와스도 나하고 눈이 성토로 늦장에 소조로 Мирони Байраку Тим. Атма Симан Кугарина, Вишнурус, Атма Мунтин, Гусаса Ман, Кулихан Бурус. Кету